0: 뭐 일을 안 해서라도 돈 남으면.
1: Can you repeat that unit?
0: 390 around the 29 meter length.
1: Oh, 39, 204.